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부 품목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밤 베이징에서 지난 14일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무역 분야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고 무역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호 관심이 있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유제품과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각각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항공기를 구입하는 한편 미국 측은 항공기 엔진과 부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200대 이상의 보잉 항공기를 발주하고 미국산 대두를 수십억 달러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자세한 내용은 양국에서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성과를 확정지어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기본을 정한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이 체결된 지 올해로 25년이 되는 데 맞춘 것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관계 외에 세계 정세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도 회담하고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거액의 군비가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1%가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경제 침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0: 이란 국내 교량과 전력 설비 등의 인프라를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견제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이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송된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세에 대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으며 이란이 타격을 견딜 힘을 과소평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공격했다고 말하고 교량도 남겨두었고 전력 공급 능력도 남겨두었으나 이러한 것들을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언젠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틀림없이 굴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으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측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5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모든 외교 노력에 있어서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그 후 자신의 SNS에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파는 움직임이 진행돼 장기 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을 의식해 미국 국민은 대이란 전쟁에 급격히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게재해 미국 측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 협상은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NHK의 인터뷰에 응해 군사력에서 우위인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무인기가 보내는 적진의 정보와 AI를 활용한 전황 파악 등 디지털 기술이 불가결해져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의 올렉산드르 보르냐코프 차관이 지난 12일 수도 키이우에서 NHK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보르냐코프 차관은 병력과 전차, 포탄수 등에서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에서는 러시아군 병사와 무기 등의 배치, 부족한 장비 등의 정보가 전선 부대를 통해 수시로 보내지고 있다며 보르냐코프 차관은 무인기에 의해 적의 위치와 수를 파악할 수 있어 안 보이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드론이 적진을 감시하고 전차의 수까지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인기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관련된 시설을 노린 공격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AI에 대해 작전 수준에서 전략 수준의 지휘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해 전황 전체의 파악이나 지휘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도치기현 가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강도 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16일까지 모두 16세로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고등학생 4명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17일 20대 남자 용의자가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도치기현 가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 여러 명의 범인이 침입해 이 집에 사는 69세 모친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고 아들 2명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6일 이미 체포된 2명의 진술 등에서 사가미하라 씨와 가와사키 시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 2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같은 학년 16세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실행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2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으로 보이며 다른 2명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주변 CCTV 영상 등에서 경찰은 이들 4명이 쇠, 지렛대 등의 흉기를 준비해 같은 차량에 타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창문을 깨고 주택에 침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7일 20대 남자 용의자를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지시범으로 보고 있어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1: 도쿄대학의 축제 5월제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기간 중 폭파 예고가 있었던 데 따라 16일 오후 당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대 축제인 5월제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도쿄 분교구의 홍고 캠퍼스와 야요이 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캠퍼스 내에 폭탄을 설치해 기간 중에 폭파하겠다는 폭파 예고 메일이 실행위원회 등에 도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과 경찰 등과 협의해 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16일 오후 3시경 당일 실시 예정이었던 모든 일정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5월제에서는 16일 정오부터 학생 동아리 주최로 참정당의 카미야 대표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실행위원회는 5월제의 17일 일정에 대해 16일 오후 8시 현재 캠퍼스 내의 안전을 확인했다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대학은 자유로운 학술의 장인 대학에서의 축제가 이런 경위로 중지돼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5월제를 기대하고 있던 학생, 방문객, 실시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샤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세.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야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야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6: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6: 하이, こちらです.
1: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ありません.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ちょっと.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도는 있습니까? すみません. 지도는 있습니까?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6: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이라샤이마세.
0: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あ、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6: お寺ですか？行きましょう。
4: 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리모는 센소지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1: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오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끼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14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모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네. 구원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 외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0: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 또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1: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엽서, 우편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브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0: 서적도 있죠? 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1: 네. 일본은, 네.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 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주영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주영님의 사연에서 서울 앵가 마을의 화제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앵가 마을의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앵가 마을의 앵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가 마을 앵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충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앵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앵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정기 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일본 분들이 서울 앵가 마을 10월 3일 정기 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 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 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 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히로미츠 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미츠 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앵가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2장이나 보내주셨어요.
1: 네, 지금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0: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앵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네.
1: 네.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쿠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와다 호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쿠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도시 오오다테를 잇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쿠사카 정은 1900년대 초기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이 쿠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 시기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쿠사카 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쿠사카 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무라키 노리오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키님은 지난주 하나카페에서 관광정보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쿠사카 철도 레일파크가 있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 조금 전에 편지에는 쿠사카 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정은

0: 쿠사카 마치라고 읽어요. 이 쿠사카 마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우연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우리 야마시타 PD 후배이신데, 네. 아오.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코라쿠깡이라는 극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0: 네.
1: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원 때 여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로 가서 이 코라쿠깡에서 메이지 시대 칼싸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에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아나타가 슈야쿠, 당신이 주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0: 네.
1: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0: 예.
1: 칼싸움을 가르쳐주고 칼싸움을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베는 그걸 가르쳐주고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0: 너도 아주 우연이네요.
1: 아,
0: 인생이다.
1: 네. 이 고라쿠강이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라키 도리오님의 이 사연에서 고라쿠깡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네.
0: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하나 카페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라키 노리오님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오늘 관광 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후지산의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이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 능선, 고고음이라고 하죠. 5분 능선의 이 등산 입구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새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말로 당간도상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도산도,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분 능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0: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이 고고매, 그러니까 5분 능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 네,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현 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현 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현 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0: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 드렸습니다.
1: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부 품목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밤 베이징에서 지난 14일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무역 분야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고 무역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호 관심이 있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유제품과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각각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항공기를 구입하는 한편 미국 측은 항공기 엔진과 부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200대 이상의 보잉 항공기를 발주하고 미국산 대두를 수십억 달러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자세한 내용은 양국에서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성과를 확정지어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기본을 정한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된 지 올해로 25년이 되는데 맞춘 것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관계 외에 세계 정세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도 회담하고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거액의 군비가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1%가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경제 침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내 교량과 전력 설비 등의 인프라를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견제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이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송된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세에 대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으며 이란이 타격을 견딜 힘을 과소평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공격했다고 말하고 교량도 남겨두었고 전력 공급 능력도 남겨두었으나 이러한 것들을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언젠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틀림없이 굴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측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5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모든 외교 노력에 있어서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그 후 자신의 SNS에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파는 움직임이 진행돼 장기 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을 의식해 미국 국민은 대이란 전쟁에 급격히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게재해 미국 측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 협상은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NHK의 인터뷰에 응해 군사력에서 우위인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무인기가 보내는 적진의 정보와 AI를 활용한 전황 파악 등 디지털 기술이 불가결해져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의 올렉산드르 보르냐코프 차관이 지난 12일 수도 키이우에서 NHK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보르냐코프 차관은 병력과 전차, 포탄수 등에서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에서는 러시아군 병사와 무기 등의 배치, 부족한 장비 등의 정보가 전선 부대를 통해 수시로 보내지고 있다며 보르냐코프 차관은 무인기에 의해 적의 위치와 수를 파악할 수 있어 안 보이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드론이 적진을 감시하고 전차의 수까지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인기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관련된 시설을 노린 공격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AI에 대해 작전 수준에서 전략 수준의 지휘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해 전황 전체의 파악이나 지휘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도치기현 카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강도 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16일까지 모두 16세로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고등학생 4명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17일 20대 남자 용의자가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도치기현 카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 여러 명의 범인이 침입해 이 집에 사는 69세 모친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고 아들 2명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6일 이미 체포된 2명의 진술 등에서 사가미하라 시와 가와사키 시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 2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같은 학년 16세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실행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2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으로 보이며 다른 2명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주변 CCTV 영상 등에서 경찰은 이들 4명이 쇠, 지렛대 등의 흉기를 준비해 같은 차량에 타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창문을 깨고 주택에 침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7일 20대 남자 용의자를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지시범으로 보고 있어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1: 도쿄대학의 축제 5월절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기간 중 폭파 예고가 있었던 데 따라 16일 오후 당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대 축제인 5월제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도쿄 분교구의 홍고 캠퍼스와 야요이 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캠퍼스 내에 폭탄을 설치해 기간 중에 폭파하겠다는 폭파 예고 메일이 실행위원회 등에 도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과 경찰 등과 협의해 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16일 오후 3시경 당일 실시 예정이었던 모든 일정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5월제에서는 16일 정오부터 학생 동아리 주최로 참정당의 카미야 대표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실행위원회는 5월제의 17일 일정에 대해 16일 오후 8시 현재 캠퍼스 내의 안전을 확인했다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대학은 자유로운 학술의 장인 대학에서의 축제가 이런 경위로 중지돼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5월제를 기대하고 있던 학생, 방문객, 실시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흥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뱃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いらっしゃいませ.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お寺ですか?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行きましょう.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까?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까? 오마모리와 아리마스까?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6: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6: 하이, 고치라 데스.
1: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아리마생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조또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스미마센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수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센 지수와 아리마스카?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6: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이라샤이마세.
0: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
6: あ、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6: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7: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6: お寺ですか？
2: 行きましょう。
4: 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니 모는 센소지 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1: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오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키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오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침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0: 12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모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네. 부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 외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0: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 또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 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1: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 엽서, 우편 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 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 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브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0: 네.
1: 말씀하신 헬로 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0: 서적도 있죠? 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1: 네.
0: 네.
1: 일본은 예, 왜 일본 아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주영 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지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지영 님의 사연에서 서울 엔카

0: 마을에 화재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N가 마을에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N가 마을에 N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N가 마을 N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N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N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음악동호회 정기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음악동호회 일본분들이 서울 N가 마을 10월 3일 정기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히로미츠 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미츠 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N가 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1: 네, 지금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0: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N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네.
1: 네.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엔까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쿠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와다 호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쿠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도시 오오다테를 잇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코사카 정은 1900년대 초기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이 코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 시기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코사카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코사카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네. 무라키 노리오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키님은 지난주 하나

0: 카페에서 관광 정보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코사카 철도 레일 파크가 있는 아키타현 코사카 정, 조금 전에 편지에는 코사카 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정은 코사카 맛지라고 읽어요. 이 코사카 맛지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우연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우리 야마시타 PD 후배이신데, 네. 아우,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코라쿠깡이라는 극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0: 네.
1: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원 때 여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로 가서 이 코라쿠깡에서 메이지 시대 칼싸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에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아나타가 슈야쿠, 당신이 주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0: 네.
1: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0: 예.
1: 칼싸움을 가르쳐주고 칼싸움을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비는 그걸 가르쳐주고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0: 그것도 아주 우연이네요.
1: 아, 네. 이
0: 네.
1: 고라쿠강이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라키 도리오님의 이 사연에서 고라쿠강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0: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하나 카페를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라키 노리오님 사연 감사합니다.
1: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 정보입니다. 오늘 관광 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 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후지산의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이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 능선, 고고메이라고 하죠. 5분 능선의 이 등산 입구에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새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말로 당간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도산도,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분 능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0: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수 있도록 이 고고메, 그러니까 5분 능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1: 네,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현 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현 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현 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0: 네, 오늘 관광 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1: 네, 오늘 하나 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 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0: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히 계세요.

0: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 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 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0: 10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무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0: 네.
1: 이 부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의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0: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도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1: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0: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또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 엽서, 우편 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브로그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말씀하신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0: 서적도 있죠? 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1: 네. 일본은, 예, 왜 일본, 아,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 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주영 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주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주영 님의 사연에서 서울 앵가 마을에 이 화재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앵가 마을에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앵가 마을에 앵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가 마을 앵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앵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앵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정기 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음악동호회 일본분들이 서울 앵가마을 10월 3일 정기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히로미츠 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미츠 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앵가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1: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0: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앵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악이 떠오릅니다. 네.
1: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은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가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쿠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와다 호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쿠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도시 오오다테를 잇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쿠사카 정은 1900년대 초기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이 쿠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식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쿠사카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코사카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무라키 노리오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티 님은 지난주 하나

0: 로 가서 이 고라쿠강에서 메이지 시대 칼싸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에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아나타가 슈야쿠, 당신이 주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1: 네.
0: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칼싸움을 네. 가르쳐주고 칼싸움을 네,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베는 그걸 가르쳐주고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1: 저도 아주 우연이네요.
0: 아, 네. 이 고라쿠강이 네.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라키 도리오님의 이 사연에서 고라쿠강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가 무리합니다. 네.
1: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네. 하나카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라키 도리오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 관광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후지산의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그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응선, 고고음이라고 하죠. 5분응선의 이 등산 입구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 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새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말로 당간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도산도,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분응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 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고고매, 그러니까 5분응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0: 네, 후지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현 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현 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현 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부 품목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밤 베이징에서 지난 14일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 무역 분야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고 무역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호 관심이 있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유제품과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각각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항공기를 구입하는 한편 미국 측은 항공기 엔진과 부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200대 이상의 보잉 항공기를 발주하고 미국산 대두를 수십억 달러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자세한 내용은 양국에서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성과를 확정지어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기본을 정한 중러 선린우호 협력조약이 체결된 지 올해로 25년이 되는데 맞춘 것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관계 외에 세계 정세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도 회담하고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거액의 군비가 경제를 견인해 왔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1%가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경제 침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내 교량과 전력 설비 등의 인프라를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견제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이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송된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세에 대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으며 이란이 타격을 견딜 힘을 과소평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공격했다고 말하고 교량도 남겨두었고 전력 공급 능력도 남겨두었으나 이러한 것들을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언젠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틀림없이 굴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측근들이 계획을

0: 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5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모든 외교 노력에 있어서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그후 자신의 SNS에 채권 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파는 움직임이 진행돼 장기 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을 의식해 미국 국민은 대이란 전쟁에 급격히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게재해 미국 측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 협상은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NHK의 인터뷰에 응해 군사력에서 우위인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무인기가 보내는 적진의 정보와 AI를 활용한 전황 파악 등 디지털 기술이 불가결해져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의 올렉산드르 보르니아코프 차관이 지난 12일 수도 키이우에서 NHK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보르냐코프 차관은 병력과 전차, 포탄수 등에서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에서는 러시아군 병사와 무기 등의 배치, 부족한 장비 등의 정보가 전선 부대를 통해 수시로 보내지고 있다며 보르냐코프 차관은 무인기에 의해 적의 위치와 수를 파악할 수 있어 안 보이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드론이 적진을 감시하고 전차의 수까지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인기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관련된 시설을 노린 공격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AI에 대해 작전 수준에서 전략 수준의 지휘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해 전황 전체의 파악이나 지휘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0: 도치기현 카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강도 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16일까지 모두 16세로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고등학생 4명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17일 20대 남자 용의자가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도치기현 카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 여러 명의 범인이 침입해 이 집에 사는 69세 모친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고 아들 2명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6일 이미 체포된 2명의 진술 등에서 사가미하라 시와 가와사키 시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 2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같은 학년 16세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실행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두 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으로 보이며 다른 두 명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주변 CCTV 영상 등에서 경찰은 이들 네 명이 쇠, 지렛대 등의 흉기를 준비해 같은 차량에 타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창문을 깨고 주택에 침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7일 20대 남자 용의자를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지시범으로 보고 있어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1: 도쿄대학의 축제 5월제를 운영하는 위원회가 기간 중 폭파 예고가 있었던 데 따라 16일 오후 당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대 축제인 5월제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도쿄 분교구의 홍고 캠퍼스와 야요이 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캠퍼스 내에 폭탄을 설치해 기간 중에 폭파하겠다는 폭파 예고 메일이 실행위원회 등에 도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과 경찰 등과 협의해 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16일 오후 3시경 당일 실시 예정이었던 모든 일정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5월제에서는 16일 정오부터 학생 동아리 주최로 참정당의 카미야 대표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실행위원회는 5월제의 17일 일정에 대해 16일 오후 8시 현재 캠퍼스 내의 안전을 확인했다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대학은 자유로운 학술의 장인 대학에서의 축제가 이런 경위로 중지돼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5월제를 기대하고 있던 학생, 방문객, 실시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영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뱃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Tシャツ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샤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센.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야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야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Tシャツ見て? 忍者って書いてある. 아, 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6: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스미마센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6: 하이, こちらです.
1: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ありません.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ちょっと.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1: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도はありますか? すみません. 지도はありますか?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6: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이라샤이마세.
4: 이라샤이마세.
0: 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
6: あ、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6: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6: お寺ですか？
2: 行きましょう。
4: 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리모는 센소지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1: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끼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0: 메가헤르츠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이재욱,
2: 이춘경,
1: 이 콤비,
2: 좋은 콤비,
1: 하나 카페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욱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춘경입니다.
0: 네, 오늘도 하나카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관광 정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한국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구원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NHK 월드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항상 좋은 방송을 송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자료 공개로 제공하는 정보로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그리고 엽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제작한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또 엽서를 실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본 우체국 창구에 접수 시 규격으로 발송할 수 있는지 규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등 참고로 규격 봉투의 크기는 봉투 형태로 완벽하게 제작되었을 시 가로 22.7cm, 세로 10.1cm입니다. 규격 위의 봉투는 A4 사이즈 용지에 인쇄한 후에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합니다. 엽서의 크기는 일본 우편 주식회사에서 요구하는 최소 크기인 가로 9cm, 세로 14cm입니다. 제작 파일은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구원모님이 일본 우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셨군요.
1: 네, 정말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근데 네.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원모님은 일본에서 사용되는 우편 규격 봉투와 규격 외 봉투, 엽서를 만들어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용어가 한국과 일본에서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0: 네,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는 통상 우편물은 규격 우편물과 규격 외 우편물로 분류되는데요. 일본에서는요, 크게 정형 우편물과 정형 외 우편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정형 우편물이 한국에서 말하는 규격 우편물에 해당을 하는 거죠. 하지만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에는 거기서 또 두 가지로 분류돼서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규격이라는 말을 사용해버리면요, 일본의 정형 외 우편물 안에 규격 내로 오해가 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1: 네, 좀 복잡하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형 우편물의 규정은요, 우편물의 길이가 14cm에서 23.5cm, 폭이 9cm에서 12cm의 직사각형이고요. 이 두께는 1cm까지, 그리고 무게는 50g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모님이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신 이 규격 봉투는 길이와 폭은 규정 내이기 때문에 안에 넣는 편지와 또 자료의 두께가 1cm까지 또 무게는 50g까지라면 정형 우편물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어렵네요. 그래서 네. 구원모님은 A4 용지에 인쇄를 한 다음에 이 서류 봉투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규격 외 봉투의 PDF 파일도 보내주셨습니다.
0: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정형 우편물의 규정을 넘는 정형 외 우편물은 그 다음에 규격 내와 규격 외로 분류가 되니까요. 이 A4 사이즈라면 정형 외 우편물의 규격 내로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1: 네, 설명을 들어도 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일본과 한국에서 우편물 규정에 있어서의 규격이라고 하는 말 의미가

0: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는 저희들도 약간 잘 이해가 안 되면서 좀 복잡하네요.
1: 그렇습니다. 크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두 가지로 나누고 일본은 세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 또 다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기에 좀 어렵네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구원모님께서 엽서도 만들어서 PDF 파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 엽서의 최소 크기인 90mm 곱하기 140mm는 충족을 시키고 있는데요. 이 종이의 무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2g 이상, 6g 이하. 네, 그리고 종이의 질도요. 일본 우편이 판매하는 우편 엽서와 동등 이상의 두께, 그리고 백색도 흰색이죠. 또 담색, 그러니까 옅은 색이 되겠습니다만 담색일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반적인 복사용지에 복사를 해서 그것을 잘라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가 좀 필요하죠.
0: 네, 2g이 되지 않는 얇은 종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 네, 그렇습니다. 구원모님, 어떻게 설명을 들으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좀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구원모님께서 이 일본의 우편 엽서, 우편 봉투까지 직접 만들어 보신다는 시도를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구원모님 이렇게 사연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 서울특별시에 사시는 이주영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안녕하세요. 5월 1일에 짧은 영상에 소개된 일본 문화의 소식에 신이 났습니다. 헬로키티 등 인기 캐릭터로 유명한 산리오의 발자취를 더듬는 뮤지엄이 4월 3일에 야마나시현에 개관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도 헬로키티 등 산리오의 캐릭터가 정말로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생활 필수품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생활 필수품을 살 때는 산리오의 캐릭터가 있는 굿즈, 예를 들면 티 코스터라든가 파우치라든가 이런 굿즈가 부록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선택합니다. 언제나 소중히 읽고 있는 NHK 출판의 신자포니즘 서적은 이 타이틀이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입니다. 이 멋진 타이틀을 응용해서 이번에도 일본 문화와 공존하는 한국 사회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은 왜 일본 캐릭터에 열광하는가? 한국에 공존하는 일본 문화를 이 신자포니즘적인 시선에서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말씀하신 헬로키티가 그려져 있는 티 코스터 그리고 파우치 보여주셨는데요. 네.
1: 서적도 있죠? 네, 저 방금 소개해 주신 서적인데.
0: 네, 일본은 네. 예, 왜 일본, 세계는 왜 일본 문화에 열광하는가 라고 하는 책 사진으로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주영님께서 여기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는 고마운 매체는 NHK 코리안 방송과 하나카페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야말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주영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주 반가운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가 5월 3일 하나카페에서 소개를 해드린 이주영님의 사연에서 서울 앵가 마을의 이 화재가 등장했는데요. 저희가 방송 가운데서 서울 앵가 마을의 사연이 요즘은 안 와서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서울 앵가 마을의 앵가리 이종풍님께서 바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반가운데요.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좋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서울 앵가 마을 앵가리 이종풍입니다. 이재욱 아나운서님, 이춘경 아나운서님, 오래간만입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화창한 날씨가 한창인 요즘, 앵가 모임은 변함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는 서울 앵가 마을 회원 5명이 일본의 한국 음악 동호회 정기 모임 날인 5월 24일에 일본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사연이 선택이 된다면 아마도 먼저 방송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불어서 올해도 일본의 한국음악동호회 일본분들이 서울 앵가마을 10월 3일 정기모임에 방문할 예정입니다. 함께할 날을 손꼽아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0일에는 서울 강남 선릉카페에서 일본 화가 고 가토 히로미츠 씨의 전시회가 있어서 참석하여 설명도 듣고 특히 고 가토 히로미츠 씨는 이단 화가로도 유명하다는 것을 알게 됐었습니다. 관람자들 중에는 방송통신대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뜻밖의 사람을 우연히 만났죠. NHK 국제라디오 방송인 하나카페에 초청되어 인터뷰한 적이 있는 자포니즘 연구자 이주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말로 반가웠죠. 그래서 NHK 하나카페도 일본어 번역연구회 회원들에게도 서울 앵까마을이 방송이 되었다고 소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진도 이렇게 두 장이나 보내주셨어요.
0: 네, 지금 이 사진에서 너무 다들 사이가 좋은 것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1: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노래를 부르신다니까, 특히 일본의 앵가를. 그러니까 보통 모임보다 훨씬 더 얼마나 분위기도 좋고 또 얼마나 화목하면서도 얼마나 즐거운 시간일까, 이게 저희들도 상상만 해도 머리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네.
0: 네, 다음에 일본에 오실 때는 좀 일찍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시면요,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함께 또 초대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이번엔 좀 모임이 촉박했지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그 모임하는 데 가서 취재할 수도 있고 저희 스튜디오로 또 모셔서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아마 오시는 것 같으니까 또 다시 한번 사연 주시면서 알려주시면 이렇게 방송에서 소개도 하고 또 같이 이주영님과의 연관성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로 연결되고 또 연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앵까리 이종풍님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본 아키타현에 사시는 무라키 노리오님께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죠. 저는 아키타현 쿠사카 정에 사는 무라키 노리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방송에서 쿠사카 레일파크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우리 마을 북쪽에 있는 토하다 호수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번엔 다시 우리 마을 관광 명소를 소개해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쿠사카 레일파크는 원래 이웃도시 오오다테를 잇는 철도의 역을 재활용한 시설이고 저도 고등학교에 다녔을 때 이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또 저는 대학 시절 한국말을 배우러 이 야마시다 PD님과 같은 이 나라현에 있는 대학에 다녔는데요. 귀향할 때에는 일본 서쪽 해안을 통과하는 침대 열차 니혼카이호를 자주 이용했었습니다. 아키타현 코사카정은 1900년대 초기에는 일본 최대 광산 산출액을 기록한 도시여서 이 코사카 레일파크 인근에는 그 시기에 건설된 서양식 외관이기는 합니다만 내부는 일본 가부키 시기인 호라쿠칸이라고 하는 극장이나 광산 사무소로 사용된 서양식 목조 3층 건물 등의 관광시설도 있습니다. 우리 코사카정 자체가 도호쿠 신칸센 노선에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어서 가기가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만약 기회가 있으면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상 이유로 한국어 통역사 일을 좀 쉬고 있지만 만약 우리 코사카정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면요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방송에 우리 마을을 소개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라키 노리오님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이것도 또 우연하게도 이 무라키님은 지난주 하나카페에서 관광정보로 소개를 해드렸던 이 코사카 철도 레일파크가 있는 아키타현 코사카정, 조금 전에 편지에는 코사카정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정은 코사카 마치라고 읽어요. 이 코사카 마치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우연이지 않나요?
1: 그렇죠. 우리 야마시다 PD 후배이신데.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전에 코라쿠깡이라는 극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은 네. 제가 30여 년 전에 대학원 때 여기 관광지 개발 프로젝트로 가서 이 코라쿠깡에서 메이지 시대 칼싸움을 관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당시에 딱 끝나고 나더니 오늘은 아나타가 쉬야쿠, 당신이 주역, 한번 해보실 분 손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0: 네.
1: 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오라고 그러더니 칼싸움을 네. 가르쳐주고 칼싸움을 네, 세 명을 한 번에 단칼에 베는 걸 가르쳐주고 저에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하고 사진까지 아직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0: 너도 아주 우연이네요.
1: 아,

0: 네, 이 고락강이 네. 30여 년 전에 아주 좋은 추억을 저에게 남겨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이 무라기 노리오님의 이 사연에서 고락국강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아,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네,
1: 정말 계속되는 우연이 저희 네. 하나카페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라기 노리오님 사연 감사합니다.
0: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어서 관광정보입니다. 오늘 관광정보는 일본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있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는 정보를 야마나시현에 있는 NHK 고후방송국의 취재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후지산의 여름철 시즌 중에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야마나시현은 올해도 인터넷 특설 사이트에서 등산객들의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후지산의 야마나시현 쪽, 이쪽에서는 여름철 등산 시즌 중에 등산로의 혼잡, 그리고 매너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재작년부터요, 이 5분응선, 고고음이라고 하죠. 5분응선의 이 등산 입구의 게이트를 만들어서 등산객의 사전 예약, 그리고 통행료의 징수 등을 해서요, 이 등산객 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번 시즌의 예약은 홈페이지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서 4월 27일부터 시작되는데요. 대표자가 이 등산 날과 그 다음에 등산 인원수, 그리고 산장의 숙박 여부 등을 입력하고 1인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지불합니다. 예약할 때는요, 이 방한구, 그리고 등산화 등의 장비를 갖출 것과 또 밤을 새워서 등산을 하는데 일본말로 당간도장이라고 그러는데 마치 총알 등산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 밖에도 룰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한편 후지산에서 유일하게 중턱에서 등산할 수가 있는 요시다구치 도산도, 요시다구치 등산도를 이용해서 5분응선까지 등산한 분들에게는 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1: 네, 야마나시현 후지산 관광진흥그룹은 후지산 신앙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이 산 기슭에서의 등산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 고고매, 그러니까 5분응선 이상의 혼잡 완화로도 연결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합니다. 또 시즈오카현 측에서는 마찬가지로 올해 여름 등산철에 한 명당 4,000엔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등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5월 8일부터 이 등산객의 사전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0: 네, 후지 등산 오피셜 사이트에 따르면요, 이 후지산의 올 여름 등산 시즌은 야마나시현 측의 요시다 루트와 시즈오카현 측의 스바시리 루트가 7월 1일부터, 그리고 시즈오카현 측의 후지노미야 루트와 고텐바 루트가 7월 10일부터 예정되어 있고요. 모두 9월 10일까지 예정되어 있답니다.
1: 네, 오늘 관광정보는 후지산 등산 예약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정보 소개해드렸습니다.
0: 네, 오늘 하나카페 어떠셨는지요? 방송 들으시고 감상이나 또 느끼신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아니면 근황보고 등도 좋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에 접속하셔서 가장 하단에 있는 공지사항 코너에 있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를 클릭하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페 등 저희 프로그램 그리고 콘텐츠에 관련된 감상과 사연은 기존의 메일 보내기에서는 보내지 마시고요. 공지사항 코너와 하나카페 프로그램 소개 페이지에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오랜만에 사연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들이 또 너무너무 반가웠는데요. 앞으로도 사연 많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주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안녕히 계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 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 ここには 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 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시아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세.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 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 ここには 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 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お守りは ありますか?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1: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6: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5: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1: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즈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6: 하이, 고치라 데스.
1: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아리마생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조또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스미마생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지요.
1: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도 아리마스카? 스미마센. 지도 아리마스카?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미마셍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6: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셍, 센스와 아리마스카?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5: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스미마셈.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7: 이라샤이마세.
0: 이라샤이마세는 어서 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あ、忍者。
7: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2: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6: お寺ですか？
2: 行きましょう。
4: トラベルガイド
1: 미아의 여행 안내입니다. 오늘은 대화에 나온 인기 관광지 아사쿠사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0: 도쿄의 서민 동네에 있는 아사쿠사는 항상 많은 관광객들로 붐빕니다. 커다란 붉은 제등이 눈길을 끄는 가미다니모는 센소지 절의 입구인데요. 절 경내 직전까지 활기에 넘치는 나카미세 도오리가 250m나 이어집니다.
1: 네, 가게들이 아주 많이 있겠네요.
0: 네, 참배길 양쪽에는 기념품 가게와 과자 가게 등 많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나카미세 도오리의 안쪽으로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따끈따끈한 수제 전병, 닌교야키라고 불리는 팥소가 든 화가자나 티셔츠, 부채, 젓가락 등 갖가지 기념품을 팔고 있습니다.
1: 듣기만 해도 신나는데요.
0: 네, 나카미세 도리의 안쪽에는 센소지절 본당이 있는데요. 조금만 걸어가면 도쿄 스카이트리도 있어서 함께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죠. 여러분도 꼭 한번 산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17일 일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일부 품목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6일 밤 베이징에서 지난 14일 열린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경제무역 분야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새로 설립하고 무역위원회 논의를 통해 상호 관심이 있는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원칙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산 유제품과 미국산 쇠고기 등에 대한 각각의 수입 규제 등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무역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 항공기를 구입하는 한편 미국 측은 항공기 엔진과 부품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200대 이상의 보잉 항공기를 발주하고 미국산 대두를 수십억 달러분 구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자세한 내용은 양국에서 협의 중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성과를 확정지어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 러시아 크렘린궁은 16일 푸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0: 중국을 공식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의 기본을 정한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이 체결된 지 올해로 25년이 되는 데 맞춘 것으로 양 정상은 양국 간 관계 외에 세계 정세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앞서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와 이란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도 회담하고 경제, 무역 분야의 협력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거액의 군비가 경제를 견인해왔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지난해 이후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국제통화기금 IMF의 지난달 발표에 따르면 올해의 경제 성장률은 1.1%가 될 전망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경제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경제 침체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이란 정세와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국내 교량과 전력 설비 등의 인프라를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견제했습니다. 한편 이란 측은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 자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을 향한 협상이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방송된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이란 정세에 대해 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으며 이란이 타격을 견딜 힘을 과소평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과소평가하지 않았다며 우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격렬하게 공격했다고 말하고 교량도 남겨두었고 전력 공급 능력도 남겨두었으나 이러한 것들을 이틀 만에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해 이란 측을 견제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언젠가 굴복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틀림없이 굴복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또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으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로 결정할 경우에 대비해 측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이르면 다음 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15일 방문지인 인도에서 우리는 미국을 신용하지 않는다며 이것이 모든 외교 노력에 있어서 주요 장애가 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그 후 자신의 SNS에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를 파는 움직임이 진행돼 장기 금리가 대폭 상승한 것을 의식해 미국 국민은 대이란 전쟁에 급격히 늘어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게재해 미국 측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 모두 강경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어 전투 종결 협상은 여전히 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0: 우크라이나 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NHK의 인터뷰에 응해 군사력에서 우위인 러시아군에 대항하는 데 있어서 무인기가 보내는 적진의 정보와 AI를 활용한 전황 파악 등 디지털 기술이 불가결해져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의 올렉산드르 보르냐코프 차관이 지난 12일 수도 키이우에서 NHK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보르냐코프 차관은 병력과 전차, 포탄수 등에서 우위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항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군은 디지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무인기에서는 러시아군 병사와 무기 등의 배치, 부족한 장비 등의 정보가 전선 부대를 통해 수시로 보내지고 있다며 보르냐코프 차관은 무인기에 의해 적의 위치와 수를 파악할 수 있어 안 보이는 것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드론이 적진을 감시하고 전차의 수까지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인기는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석유와 관련된 시설을 노린 공격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AI에 대해 작전 수준에서 전략 수준의 지휘까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해 전황 전체의 파악이나 지휘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디지털 기술에 의해 전장에서의 전투 방법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 도치기현 가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서 가족 3명이 강도 습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16일까지 모두 16세로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고등학생 4명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됐고 17일 20대 남자 용의자가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도치기현 가미노 카와마치의 주택에 여러 명의 범인이 침입해 이 집에 사는 69세 모친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하고 아들 2명의 상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6일 이미 체포된 두 명의 진술 등에서 사가미하라 시와 가와사키 시에 사는 남자 고등학생 두 명을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 4명은 가나가와 현내에 사는 같은 학년 16세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실행범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2명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동급생으로 보이며 다른 2명은 각각 다른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주변 CCTV 영상 등에서 경찰은 이들 4명이 쇠, 지렛대 등의 흉기를 준비해 같은 차량에 타고 현장으로 향했으며 창문을 깨고 주택에 침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17일 20대 남자 용의자를 강도 살인 혐의로 추가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지시범으로 보고 있어 이 사건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5명입니다.
0: 도쿄대학의 축제 5월절을 운영하는 위원회가 기간 중 폭파 예고가 있었던 데 따라 16일 오후 당일의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대 축제인 5월제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도쿄 분교구의 홍고 캠퍼스와 야요이 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이었습니다. 실행위원회에 따르면 캠퍼스 내에 폭탄을 설치해 기간 중에 폭파하겠다는 폭파 예고 메일이 실행위원회 등에 도착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과 경찰 등과 협의해 방문객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해 16일 오후 3시경 당일 실시 예정이었던 모든 일정의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5월제에서는 16일 정오부터 학생 동아리 주최로 참정당의 카미야 대표 등의 강연이 예정돼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실행위원회는 5월제의 17일 일정에 대해 16일 오후 8시 현재 캠퍼스 내의 안전을 확인했다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대학은 자유로운 학술의 장인 대학에서의 축제가 이런 경위로 중지돼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며 5월제를 기대하고 있던 학생, 방문객, 실시에 협력해 주신 분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코멘트했습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담당에는 이춘경, 곽선웅이었습니다. NHK, 여기는 도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복입니다.
0: 오늘은 제11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대화 내용의 주인공은 하루상 하우스에 사는 베트남 유학생 탐입니다. 오늘은 하루상 하우스 입주자인 중국인 사진작가 미야와 아사쿠사에 왔습니다. 두 사람은 센소지절의 참배길인 나카미세 도우리에 있는 기념품 가게를 둘러보고 있습니다.
0: 자, 그럼 제12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이 티셔츠 見て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아, 닌자!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 お守りは 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 ここには ありませんね
2: ダム お守りは お寺にあるよ お寺ですか? 行きましょう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먼저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この T셔츠 見て
0: 이 티셔츠 봐.
2: 닌자って 書いてある
0: 닌자라고 쓰여 있어.
1: 티셔츠를 본 탐이 말합니다.
2: 아, 닌자!
0: 우와, 닌자!
1: 두 사람에게 점원이 말을 겁니다.
3: 이라샤이마세.
0: 어서 오세요.
1: 탐이 묻습니다.
2: 스미마세.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저기요, 부적은 있어요?
1: 점원이 대답합니다.
3: 저또 거기는 아리마센네.
0: 저 여기에는 없는데요.
1: 미아가 탐에게 말합니다.
2: 탐, 오마모리와 오테라니 아리요?
0: 탐, 부적은 절에 있어.
1: 그러자 탐이 말합니다.
2: 오테라 데스카?
0: 절이요?
1: 이번엔 미아가 탐에게 권합니다.
2: 이키마쇼.
0: 가요.
1: 장 선생님, 일본의 부적이란 어떤 거예요?
0: 부적은요, 일반적으로 신사나 절에

0: 해서 파는 건데요. 부적을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거나 재앙에서 지켜준다고 여겨지고 있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1: この T シャツ見て。忍者って書いてある。
2: あ、忍者。
3: いらっしゃいませ。
2: すみません。お守りはありますか？
3: ちょっとここにはありませんね。
1: ダム、お守りはお寺にあるよ。
2: お寺ですか？
1: 行きましょう。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부적은 있어요?
2: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 물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4: 오마모리는
0: 부적, 그 뒤에 와는 주제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4: 아리마스는
0: 동사,
4: 아르,
0: 있다의 마스형이죠. 문장 끝에 까를 붙이면 의문문이 됩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가게에서 물건을 살 때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에 조사와를 붙이고 이어서
4: 아리마스카?
0: 라고 말하면 됩니다.
5: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세요.
4: 아리마스카? 오마모리와 아리마스카?
5: 잘 따라하셨어요?
0: 그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물어보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관광 안내소에서의 대화입니다.
6: すみません. 지즈와 아리마스카?
7: はい, こちらです.
0: 내용을 확인할까요? 관광객이 묻습니다.
6: すみません. 지도는 있습니까?
5: 저기요. 지도는 있어요?
0: 뭔가 질문할 때는 처음에 저기요.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먼저 말하죠.
4: 지도는
0: 지도입니다. 담당 직원이 대답합니다.
7: はい, こちらです.
5: 네, 여기요.
0: 만일 지도가 없을 경우에는 없어요.
4: ありません.
0: 이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4: ちょっと.
0: 라고 애매하게 대답하거나 죄송합니다.
4: すみません.
0: 이라고 사과하는 경우가 많죠.
5: 네, 그럼 따라해 보시죠.
4: 지도는 ありますか? すみません. 지도는 ありますか?
0: 그럼 여러분도 기념품 가게에서 점원에게 물어보세요. 부채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부채는
4: 센스, 센스입니다.
0: 스이마생을 붙여서 말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7: すみません. 센스와 ありますか? すみません. 센스와 ありますか?
0: 다음으로 닌자 티셔츠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티셔츠는
4: 티셔츠입니다.
0: 닌자노 티셔츠는 조사 노를 사용해서
4: 닌자노 티셔츠, 닌자노 티셔츠라고
0: 합니다. 자, 말해보세요.
6: すみません.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すみません. 닌자노 티셔츠와 아리마스카?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대화 중에서 점원이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3: 이라샤이마세.
4: 이라샤이마세.
0: 는 어서오세요 라는 뜻입니다. 가게나 음식점에 들어갔을 때 점원이 처음에 하는 인사말이죠.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